0: 진짜.
1: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And I was so happy when he invited us to come and record this album. And this was one of the first songs that we wrote together.